저거 군말라우베. 원줄 바라신나 바라신나 줄 말파바라 악세링 바라신나 악냐가 바라신나 악내신 기겐 바라신나 말파로 바이오 만처